주 사랑 아 얻어라 Come on, come on, come on. I will sing it again. 몬시라 오 주 Sing it, sing it, sing it on the way. 얻어라 아마니나 몬시라 네네 예 어츠 사라